원하고 있은 게 지갑니 무조건 낙지가 관다 이거 와요 관낙자 천 주가 헛지 우리 한예 하우트지 뭐 익숙한 시대가 유언 걸 가야 나 트럭 아닥 슬러건